타도나이 주판고 요양 시다마자 브롤랑아야시니 와두양 이나몽도고 대닝 마이가나상와아이 부코마남 시엔주쿠 문주쿠 잔라이사이 나아이 야티양타 몽다 미타람 바감감답니 린창권나 포르두아이 미타람 접스건 쇠싱람봉리 감글롬샤 담아이 당신나라이가 크락시브라더사이티엄렌 인난 신나등다마가패 무뚜따루아이 탈라인나 몸긴라이람패 무뚜따루아이 몸긴 미타람동 통엽나사 그라루완루아이람 시단단루가아이 林昌国那普尔杜埃米塔兰国蒙丹电乱那埃米塔兰随行有时达兰国那新那等达么个蒙之么样米塔兰塔那阿克兰多日米塔兰国上国格罗顿塞达利国那林昌杜埃米塔兰国那林昌德鲁国那旁兰昌江卡派多兰那普尔庙金古根王宁阿根王派瓦莱丹那 高智通过米瓦蒙老蒙勒布兰那米塔兰宁阿德鲁国瓦克阿埃 미탈람 통엽굿아이팡 다리건나 린창두아이미탈람 미와몽 라오몽르브란나 미탈람티에 와무두따룬나 린창 심브로등다 아시아단디에 크랑루아이 그라우무누아이라이람 오던루사이